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도경수의 팝콘, DK 별이 될게, 김재환 달팽이 청해 주셨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에요. 화요일 같은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토모님 방송 들으며 하루 시작합니다. 화이팅! 네, 아침부터 내리는 비 덕분인지 오늘은 정말 화요일 같은 수요일 느낌이 드는 하루네요. 연휴 지나고 마는 한 주라 그런지 요일 감각도 살짝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 방송 함께하면서 하루 시작해 주셔서 고맙고요. 비 오는 날은 괜히 처지기 쉬운데 청해 주신 노래들과 함께 기분만큼은 편안하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리하지 마시고 빗길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행복해자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개코 이수연의 조조비행 좀 전에 들으셨고요. 오웬의 작은 사랑 제이드 그럼에도 난 불구하고 널 청해 주셨습니다. 터원님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꿉꿉하고 후덥지근하네요. 무슨 장마 마냥 날씨가 그렇네요. 축축 처지는 게. 방송 들으며 기분 전환해야겠어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날씨가 딱 그런 느낌이죠. 비는 내리는데 시원하기보다는 공기까지 눅눅해져서 괜히 몸도 마음도 축 처지는 아침인 것 같은데요. 벌써 장마 시작한 것 같은 분위기라 더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때 괜히 기운 안 나도 움직이기 귀찮아지는데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분위기 바꾸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해 주신 곡들 감성 가득해서 비 오는 날 분위기랑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방송 들으는 동안만큼은 꿉꿉함 잠시 잊고 기분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신청곡 사연란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원래는 13시까지 예정이 되었었는데 우리 또 예쁜 돌림이 기꺼이 자원해서 자원입니다. 협박 아닙니다. 자원해서 2시간 방송이 이제 채워지는 바람에 딱 2시간 방송할 수 있게 됐어요. 10시부터 12시 하늘호수의 황금막내 우리 스타비님 방송입니다. 스타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지금부터 많이 전해주세요.

햄바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다비치의 노을, 세정의 나의 모든 날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형 천곡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천곡은 사랑의 불시착 사운드 트랙입니다. 잘 들을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청해 주신 곡들이 전부 감성 가득한 사랑의 불시착 사운드 트랙이라서 비오는 아침 분위기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는 안 봤는데요. 그 아이유의

그루미 선데이님 신청 사연입니다. 강훈이의 노원, 김현식 권이나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최성빈의 사랑하는 어머니께, 피아노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청해 주셨어요.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곡들이 다 거의 한 5분대 곡들이라 비오는 날의 수채화는 뺐고요. 최성빈과 피노키오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아침부터 내리는 비 때문에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럽고 시야도 답답한 구간들이 많을 텐데 출근길이나 이동하시는 분들 평소보다 좀 더 여유있게 움직여야겠어요. 비오는 날은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도 미끄러지거나 또 갑자기 차가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차간 거리 꼭 넉넉하게 유지하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안전 먼저 챙기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산 때문에 시야 가려지는 보행자들도 많으니까요. 조심히 다니고 꿉꿉하고 축 처지는 날씨지만 마음의 속도도 천천히 함께 가져가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편안한 수요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

마지막 사연 이시아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정의 나는 반딧불, 백아의 오류, 신재훈의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늘 방송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비오는 아침이라 그런지 청해 주신 곡들 분위기도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잔잔하면서 감성적인 곡들이라 오늘 날씨랑 참 어울리는 선곡 같습니다. 창밖이 흐리고 축축한 날씨지만 음악 들으시는 시간만큼은 마음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무리 없이 차분하고 좋은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이틀째 이어지는 비 덕분에 공기도 눅눅하고 몸도 마음도 괜히 조금 다운되는 수요일 아침인 것 같은데요. 뭐 화창한 햇살이 그루어지는 날씨지만 이럴 때 좋아하는 음악 한 곡과 작은 여유로 기분 전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무겁게만 보내지 말고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들 챙기면서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숙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숙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유독 예민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것에도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몸이 많이 지쳐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화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터보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헨바오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봤습니다. 티아라의 야야야, FX의 누 에피오, 그리고 누 예피오, 걸스데이의 갸우뚱 전해드렸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제가 있는 남양주 쪽은요, 하늘이 어둑어둑합니다. 빨래를 하다 보면 햇볕이 쨍 하고 내리쬐면 참 좋겠다 싶은 날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 하얀 옷에 네, 뭔가 좀 잔뜩 묻혔을 때 빨래를 딱 널어놓으면 햇빛이 이렇게 딱 내리쬐면요, 그게 날아가거든요. 아, 근데 날씨가 흐려서 네, 아마도 이 그 국물, 네, 김치 국물, 뭐 마라탕 국물 이런 것들이 안 빠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오늘입니다. 아, 날씨가 좀 쨍하고 맑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또 이렇게 서늘한 기분도 좀 있어서 네,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너무 더우면 또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요. 어쨌든 뭔가 꾸물꾸물한 날이지만 이런 날일수록 더 좋은 생각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햄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필사마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마이걸의 러브송, 리즈 바람아 멈추어다오, 비원에이포의 걸어본다 함께 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전 오늘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은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겠어요.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여유를 즐겨보려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쉬는 날은 정말 후다닥 정말 빨리 지나가 버리죠.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타이밍을 좀 놓쳤더니 일감이 밀렸습니다. 아침 식사도 해야 하고 죽순 손질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확량이 좀 작은 편인데요. 그거 먼저 끝내고 가볍게 먹던 거를 거하게 먹던지 아니면 아침을 좀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꽁시님 다녀가셨어요. 김광진의 편지, 김종국의 편지, S진의 눈물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이 원래 3시간이었다가 2시간으로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 오늘 방송 끝나고 씻어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3시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어떡하지? 나못 씻었는데, 오늘도 허겁지겁 준비하다가 늦는 거 아니겠지? 네,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눈앞에서 버스를 놓쳤어요.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유유히 지나가더라고요. 빨간불인데 그냥 철판 깔고 달릴까 하다가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다시 택시를 탔는데요. 일하는 것보다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좀 서둘러서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꽁치님 그래도 식사 잘 챙겨 드시는 거죠? 아침 시간 딱 맞춰서 드셔야 또 점심도 드시고 또 저녁도 드실 수 있잖아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2: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티티마의 프리즘 함께했고요. 핑크레의 곡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SES 꿈을 모아서 이어갑니다.

비주맘님의 신청곡으로 폴킴 꽃이 핀데 필요한 몇 가지 우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BMK에 물들어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핑클의 영원이란 곡을 준비했다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잽싸게 교체했습니다. 티가 났나요?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도 함께 했습니다.

행복해져라님의 신청곡으로 루시의 같이 가자, 그리고 김세정의 항해, 그리고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좀 희망을 얻게 되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희망적인 곡이었어요. 많이 바쁘시군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네, 부푼 희망의 꿈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멋지게 보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쿠팡에서 우리 1호 에어팟을 주문했는데요. 시세보다 좀 저렴했거든요. 우리 아저씨가 좀 찝찝했는지 에어팟 가품 같다면서 비싼 걸로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에어팟 상자만 봐도 가품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배송된 에어팟 상자를 비교를 해봤는데 저렴하게 산 에어팟이 가품이더라고요. 상자에 프린팅된 글자의 굵기도 다르고 또 점자처럼 엠보 느낌도 났고 스티커를 뜯은 연두색 색깔도 흐리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반품을 신청을 했고요. 3일 후에는 회수 예정이라는 판매자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회수면 바로 다음날 회수를 할 텐데 이상하지 않냐고 좀 상품 페이지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상품이 없어졌대요. 아, 사기 느낌. 회수한다는 날짜까지 기다렸는데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했는데 일주일 후까지 회수가 안 되면 환불 조치해준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물건 가지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 와우님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품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환불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이영현의 사랑을 외치다, 그리고 휘성의 불치병 함께 했습니다.

헨바오님의 신청곡으로 이정현의 미쳐 그리고 보아의 발렌티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SES의 곡은 네, 좀 시간차를 두고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SES의 곡이 다른 곡으로 이미 나와서요. 네, 제가 또 오늘 방송은 3시간이어서 네, 2시간을 좀 네, 넘겨서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신청곡 참여 감사합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지의 스테이 그리고 수비야 끝나지 않은 이별 이해준의 사랑 2 이어드릴게요. 곧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꽁치님, 반갑습니다. 냉면으로 허기를 해결하고 다시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더 이상의 비는 없을 것 같아요. 점심밥을 따뜻하게 먹으려면 이제 밥통 코드를 꼽아서 보온을 해 놓아야겠습니다. 방송 힘내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셨습니다. 밥 먹어야겠네요. 뭘 먹을까요? 뭘 먹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먹는 게 좋겠죠? 하이라이트의 콜링 뉴, 그리고 엠블랙의 남자답게 틴탑의 박수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꽁치님은 그럼 냉면을 일단은 네, 허기를 달래기 위한 걸로 드셨으니까, 저는 그러면 목살, 돼지고기 목살을 좀 구워 먹고 나갈까요?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황태자님의 신청곡으로 한림의 내가 하려는 말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제스 아무 말 말아요, 김다올 시린 계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계속 되세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흑상민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키 작은 아이가 키 큰 아이를 부러워하듯 뭐든 잘하는 아이를 뭐든 서투른 아이가 부러워하듯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말이죠. 어릴 때라 부러워도 부러움이 뭔지도

몰랐던 그때 그냥 물끄러미 멍하니 바라만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던 그런 때 어른이 되어서 그때를 되돌려보면 그게 시작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러움, 막연한 부러움에서 오는 두 가지 길. 한 가지 길은 질투, 시기. 다른 한 가지의 길은 따라가야지 하는 자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게 만드는 그런 길. 우리는 참 많은 착오를 겪으며 살아내는 중에 전자를 우선시하며 그 뒤에 후자를 보게 되죠. 착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본능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전자나 후자나 겪어내면서 성숙하게 되니 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위험한 건 전자의 질투 시기에 빠져 끝도 없이 나쁜 길로만 가는 일만 없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요. 여랑님께서 써주신 부러움이라는 글이었어요. 우리 국수님께서는 머리가 풍성한 아이가 부럽다고 하시네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먹어 제일 부러운 건 체력이 빵빵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네요. 오늘도 집안일은 가득가득 쌓여있고 집안일 하다 대충 식사 때우고 왔는데 체력이 딸립니다. 그쵸? 노래 세 곡만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을 준비할게요.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이번 달 5월 목표 달성했어요. 100%. 와, 축하해요. 부지런히 움직여주셨나봐요. 이제부터는

6월 준비합니다. 벌써 앞으로도 오늘 27, 28, 29, 30, 31일 5일이나 남아서 여유롭겠네요.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류민희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그리고 허진호와 루미네스트가 부른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거죠. 그 제목이 안 적혀 있어서 같은 자리라는 곡 준비했어요. 세 곡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두 번째 사연인데 50분이야. 깜짝 놀랐네요. 나 뭐했죠? 오늘 3시간이라 되게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러네요. 비가 추적

쩍 내리는 날엔 비노래를 들어야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타비님께서 틀었어요. 틀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박서정의 비와 당신 헤이즈 노래는요 비가 오는 날엔으로 전해드릴게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문세의 빗속에서까지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오늘은 날씨 흐림이라 날씨는 괜찮긴 한데 여전히 청소하면 죽을 것처럼 덥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오전에는 에어컨 기사가 온다고 하니 나아지겠죠. 그래도 저는 오늘 내일 계속 정리를 해야 돼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요. 에어컨 틀어야겠어요. 이제 정말 에어컨의 계절이 왔네요. 여튼 비 오는 곳엔 비가 오는 노래를 더 듣고 날씨가 그래도 밖엔 시원하니 참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와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덜 떨어진 애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공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나 오늘 너무 또박또박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지? 오늘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해서 4시에 퇴근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랑 같이 퇴근할까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자 이제 댄스곡 타임인가 봅니다. 미스에이의 곡과 시스타 메이긴보우의 마하까지 신청곡을 해주셨어요. 잘 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다음 신청곡은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인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냉면 삶아 먹었는데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크게 고파지지 않아서 굶고 있습니다. 아니 배 안 고프다고 안 먹으면 어떡해요. 물론 저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뭘 먹어야죠. 그 누룽지 같은 거 끓여 먹으면 좋은데 아, 현미 누룽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도 조금 드셔야지 안 그러면 속 쓰릴 수 있는데 저녁에는 또 만나게 닭국을 먹어야겠네요. 좋네요 닭국. 그래요 묵국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소고기 묵국.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AB6IX 엔싸인 그리고 아이디 세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번씩 다녀가셨더라도 예, 한 시간 반이 다들 지나신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2시 16분이니까 1분 지나면 비주맘님까지 신청곡 한 번씩 더 하실 수 있어요. 네, 한 번씩 더 다녀가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즐겨버려 마치 게임플레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메인 스테이지 야 어때 can't you feel it 지금부터 잠시 도는 떼지 말고 but we're kicking the show

이어지는 신청곡은 비주맘님께서 다녀가시면서 김진호의 가족사진, 도경수의 팝콘, 김재환의 달팽이 신청해주셔서 모두 준비해드려요. 한우로스 공지가 있어요. 저희가 6월 16일이 개국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6월 16일 날 개국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려요. 호수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간단하게 녹음해서 저에게 쪽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신청곡을 한 곡 같이 적으셔서, 한 곡이면 또 겹칠 수 있으니까 한 두 곡 정도 적으셔서 간단한 녹음본과 신청곡을 저에게 적으셔서 쪽지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특별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건 되도록이면 많은 녹음본을 준비해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그 중에 세 분 정도를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녹음본은 6월 1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4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해 주시는 우리 악마님 4시부터 준비 중이시죠. 악마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행복해자라님 다녀와 주셨어요. 희장미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시고 오시는 거죠? 대충 조금 집어먹었습니다. 장시간 방송하려면 속이 든든해야 할 텐데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 또 끝나자마자 치우던 거 마저 또 정리해야 되네요. 저는 점심 먹고요. 아, 한잔 하려고요. 비 온 뒤라 후덥지근하네요. 그래도 여기는 흐림이라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근데 움직이면 또 후덥지근 때문에 땀이 나긴 하네요. 어제도 막 움직이고 하고 물 끼얹었는데 오늘도 그래야 될 듯 싶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디어 클라우드의 블루진, 피엘의 스카이시티, 네이버커카의 세이프클러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이어지는 신청곡은 햄바오님께서 두 번째로 다녀가시면서 신청해 주신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흐르고 있고요.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까지 준비해 드리고 올게요. 4시 퇴근이라고 하니 이제 1시간 3분 남았네요.

멘탈력 올려놓고 노래가 좋아서 멍 때리고 듣고 있었네요. 정신이 나갔나봐. 누나 정말 정말 엄청나게 오랜만에 천곡 남기는 것 같네요. 요즘 중공업 복귀하고 나서 처음 하는 파티로 들어온 거라 공부하고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이젠 관리자로 올라오고 나니 여유가 생겨 조금이나마 들으며 일하고 있어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네,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버즈의 비망록 유정석의 질풍가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하던 일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여전히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죠. 네, 열심히 하는 만큼 네,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신청하신 분 우리 꼬미남님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더워서요 미용실 커트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다 하지 않았을까요? 시원하게 잘랐어요. 아 저도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언제 가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미용실과 시간이 없네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 힘 도곡의 전국구 아 무섭네요 전국구 그리고 알파 드라이버원의 OMG 그리고 보이프렌드 곡은 오프닝 곡으로 나가서 네, 르세라핌 신곡 중에 타이틀곡은 다 올 영어라 안 돼서 우리 어떻게 더 사귈 수 있을까? 라는 곡으로 준비해드려요.

필사마님께서 두 번째로 다녀가시면서 청해주신 곡 비어네이버의 영원 흐르고 있습니다. 다비치 이혜리의 나는 문제없어, 권진아 서동현의 와이까지 준비해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신청곡 들고 옵니다.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운동하고 장 보고 왔어요. 습해서 땀 쭉 뺐어요. 바람이 안 불어서 너무 덥네요. 이제 청소하고 깨끗하게 씻을게요. 상상하지 마요. 상상이 되나요? 방송 감사하고 오후도 힘내세요 장미님 하셨어요. 아, 오후도 할 일이 너무 천지인데 큰일 났습니다. 방송을 3시간이나 하느라 집안일을 다 밀어놓고, 네, 어쩌죠.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쉬지 말고 또 열심히 해야겠죠. 자, 우리 와은님께서 청해주신 곡 노라조의 형 흐르고 있고요. 윤성의 미소, 정홍일의 그늘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하러 나올게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까 공지했듯이 개국방송 특별방송을 위한 녹음본 많이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한우루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듣고 싶거든요. 송출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송출을 사양하시더라도 네,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많은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은 신청곡은 따로 받지 않지만 사연을 받아서 베스트 사연을 뽑고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그 또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악마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네, 마음을 놓치다 라는 거 준비해드리면서 물러가고요. 제가 내일은 방송이 네, 내일은 방송이 12시에 있네요. 12시 정오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이어가세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조금밖에 안 왔어요. 비 오고 난 후라 그런지 오늘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네요.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덥지근한 날씨, 끈적끈적한 날씨, 기분이가 우울한 날씨 아니면 맑은 날씨일 수도 있겠네요. 끝까지 파이팅하면서 전방송 우리 흑장미님 장시간 방송하셨네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히 좀 쉬면서 저녁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요즘 건조하다 보니까 아니야 건조래 습하다 보니까 제습기를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틀잖아요. 바로 목감기 증상이 나더라더라고요. 목이 막 컬컬하면서 따끔따끔하죠. 여러분들 목감기 요즘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습기 돌리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열심히 3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사연 나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아누르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햄바오님의 천곡 흘러나오고 있고요. 다음 사연 우리 필사마님 천곡까지 듣고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햄버거님께서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같이 인사를 못했는데 물리치료 받는다고 퇴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모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해서 아마 퇴근하면서 들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마트 아니고 아마? 네, 그래도 운전하면서 외부에서 잘 들을게요. 그래요. 운전하면서 음악은 귀로 듣고 두 눈은 전방 주시하면서 안전운전 하고요. 물리치료 따끔따끔하다고 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좀 아프면 받길 바랄게요. 청해주신 곡은 전해드렸고요. 남은 시간도 네, 우리 행바오님이 계신 자리, 머무는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물리치료 받아도 그 시간만큼은 아마 어우 시원하다 할 거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그죠? 밤새 계속 요 며칠 계속 기침 감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부었나요? 더 섹시해 보이지 않나요? 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서 듣습니다. 아,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은 칼퇴하는 날, 수요일은 집에서 쉬는 날. 3시간 감사히 듣겠습니다. 오늘 위로 우리 토모님 방송하셨고, 우리 스타비님이나 흑장미님 3시간 방송을 하셨군요. 저 또한 오늘 3시간 방송, 뭐 새삼스럽게 매일 제가 시간이 되면 3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 괜찮습니다. 2시간 하면 아마 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렸고요. 남은 시간도 편히 집에서 쉬면서 저녁 준비도 좀 해놓고 청소도 좀 하고 이쁨 받는 행동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잠을 좀 늦잠을 잤어요. 아이들 다 등원시켜놓고 늦잠을 잤는데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개운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속 뒤집히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필사마님은 그러지 않죠?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습하고 덜 더운 날입니다. 아니에요. 날씨가 습해도 후덥지근해요. 잠깐 작은 아이 데리러 갔는데도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단 다녀갑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저녁 식사를 해야겠어요.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오늘은 저녁에 메뉴가 없네요. 그러게요. 보통 아침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을 먹어야 되고, 또 점심 지나서 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꽁치님, 기쁘게 보내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구름이 썬데이님께서 다녀오셨어요. 네, 안전운전하고 계시죠? 네, 세곡 어울리지 않는 곡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좋은 곡을 듣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면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행복해지라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바쁘기를 하다 이제야 좀 쉬네요. 오늘 일은 여기까지. 아, 그럼 남은 시간 노세요입니까? 눈치껏 적당히 보내다 퇴근해야겠어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퇴근 시간 전에 업무 마감하고 눈치껏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퇴근 준비하는 그 기분 알죠? 네, 우리 행복해자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다가 화장실 몇번 다녀오시고요. 차 한잔 하고 난 후에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리면서 남은 시간도 우리 신나게 띵가띵가 합시다.

네, 우리 꼬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영화 누나. 잠깐 시간 돼서 커트했어요. 시간은 시원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아, 요즘 덥다 보니까 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 머리를 짧게,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짧게 커트하셨군요. 더 멋있어진 거 아니에요? 더 잘생겨지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더 꽃미남이라고 꽃미남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겠죠. 네, 더 시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옷도 좀 시원하게 입고 네, 또 시원한 커피도 한잔하면서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화이팅!

네, 꼬미남님 듣고 계시죠? 네, 백사의 각본은 이번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우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오늘은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곡이랑 해서 같이 전해드릴게요.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습하고 후덥지근하고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 켰어요. 습한 날씨보다 해가 쨍쨍한 날이 좋네요. 내일은 해가 나겠죠? 방송 감사하고요. 맛저녁 하세요, 양마님. 언젠가는 해가 쨍쨍하겠죠? 그 쨍쨍한 햇살 아래, 빛 아래 덥다고 또 징징대겠죠? 왜 이렇게 더럽게 더워 이러면서 어제 오늘은 습해서 징징 또 앞으로는 더워서 징징 나중에는 비 와서 징징 맑음은 언제일까요? 퇴근하는 날 퇴근하는 시간 쉬는 날 네, 오늘도 우리 와우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이제 저녁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하고 계실 건데 만나게 해서 드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님 청곡 듣고 나왔습니다. 아,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금요일 봉금날입니다. 기대, 엑스가 큽니다. 기대됩니다. 부럽습니다. 엑스가 크다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 그만큼 열심히 또 달렸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근무하셨으니까 그만큼의 엑스는 받아야죠. 네, 일도 안 하면서 큰 엑스를 바라는 사람은 못된 사람, 그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우리 꾸미남님 봉금날 맛난 쏘고기 드시고 금요일이 다가오려면 내일도 알차게 달려야 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곡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끈적끈적한 날씨, 네, 빙글빙글 도는 날씨, 블링블링하게 우리 퇴근 준비합시다. 퇴근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 퇴근길에도 한우로스와 함께 해주신 거 약속해요. 다음 방송은 우리 7시부터 까까님이 해주실 겁니다.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들, 청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꼬미남님께 못 전해드리는 남은 곡 전해드리고 마지막 사연이 될것 같습니다. 필사마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0: 사람이 준 선물이니까.
1: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3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시간 고생보다는 저랑 안 놀아줘서 고생이에요. 대화방이 조용합니다. 혼자 신나는 거 나오면 어깨춤 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도 그럽니까? 아니면 저녁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남은 시간 무슨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이승철의 긴 하루가 있어요. 이승철 곡들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리메이크 곡으로 해서 뭐 이전이도 올려주셨는데 한 곡 더 해서 세 곡 듣고 또 남은 곡들 선곡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6시 11분 저는 마감선 올렸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 피사마님은 꿈 나올 거예요. 끝나기 전에 나올 겁니다. 귀 쫑긋하고 들으시고요. 네, 또 이어서 선곡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6시 33분 우리 까까님 입장하셨습니다. 우리 까까님 앞으로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이어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아침 일찍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뭔가 부지런해지고 싶은 그런 날이더군요. 밖에 비도 오고 비가 오니 마음도 상쾌하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치고 일찌감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 있죠? 매일 가는 출근길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아이 짜증나 하던 그 길이 오늘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럴까요? 빨간불에 신호가 걸려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군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우산을 들고 바닷가를 살짝 걸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빗소리로 오늘 하루는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 안에 딱 탔는데요. 그때 딱 나오는 음악이 오늘은 아, 이 곡이다. 이 곡 꼭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까까가 수요일날 인사를 드리네요. 5월 27일 수요일 7시 방송 까까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지 못하고 오늘 찾아뵀어요. 7시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실 거고요. 앞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악마님 저녁 아직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딱 저에게 찜을 당한 곡 이 곡 들으면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미라클이 부릅니다. 느려도 괜찮아.

비비안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운명입니다라는 곡과 일상의 발레리노 미라클의 느려도 괜찮아 세곡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여유로운 출근길이었어요. 한 20분, 30분 정도만 일찍 서둘러도 그 아침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운데 그 2, 30분의 차이로 아둥바둥 아둥바둥 땀을 흘리면서 출근을 하느냐, 아니면 여유롭게 그 드라이브 하는 마음으로 출근길을 즐기느냐 차이인데, 왜그 짧은 2, 30분을 일찍 서두르는 게 쉽지 않은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은 5시 조금 전에 눈을 떴는데 자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다시 잠들기가 아까워서 아침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지 않던 뭐 요가도 좀 하고요. 아침에 자전거도 조금 타고 그랬더니 굉장히 상쾌한 느낌? 뭔가 내가 굉장히 부지런해진 느낌. 하루가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이 매일매일이어야 하는데 아주 가끔 이런 날 하루씩 있는다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라라라라는 곡, 그리고 디토의 마지막 부탁 두곡 들려드리고요.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오늘 쿠팡에서 배달. 쿠팡에서 배달이 왔나 봐요. 조끼랑 오토바이 방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두개 주문했습니다. 오토바이 업그레이드 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꽃미남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오토바이를 타시나 봐요. 요즘에 쿠팡 너무 잘돼 있죠. 배달이 뭐, 그 다음날이면 오고, 새벽에 시키면, 아침에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은 뭔가 새로운 오토바이가 되는 건가요? 조끼를 시키셨다고 했는데, 날씨가 요즘 덥잖아요. 혹시 쿨조끼 뭐 이런 걸까요? 되게 궁금해요. 아니면 막, 그 만세 부르고 타는 바이크? 이런 바이크일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신청하신 곡세곡 있습니다. 신청곡 이하의 오늘도 고생했어요. 요조의 좋아해 그리고 구원찬의 아슬하게 세곡다 준비했습니다.

0: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1: 네가 알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나 봐.
0: 너의 목소리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구원찬의 아슬하게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까까님, 어제 회식은 잘 하셨습니까? 수요일 7시를 책임져 주시러 오셨군요.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저녁 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을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저녁에 회식을 하게 됐어요. 저녁 시간에는 가능하면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는데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방송을 못하고 회식을 다녀왔네요. 재밌게 잘 맛있게 잘 놀고 먹고 왔습니다. 신청하신 곡 이유의 내게도 봄이 왔다, 도요한의 늦은 안풍, 에코비의 너가 그리운 날에 신청하셨죠. 세 곡 다 준비했고요. 필사마님은 참비 오는 날 아주 적합한 저녁을 드셨어요. 김치전, 부추전에 막걸리까지. 참 부럽네요. 비 오는 날은 전에 막걸리면은 뭐 행복하죠. 저녁 맛나게 드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맛나게 하고 설거지 하고 이 닦고 걷기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칭을 좀 하고 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당 라떼 한병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으니까 살이 빠지긴 했어요. 이제 좀만 있으면 건강검진이니까 이대로 살을 쫙쫙 빼고 싶은데 야식을 참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까까님 오늘도 힘내서 방송하시고 시원한 밤 시간 편안하고 포근한 밤 보내세요 하셨어요. 우리 꽁치님 건강검진을 앞두고 계시군요. 저랑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원래 올해 건강검진 해가 아닌데 몸에 살짝 이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중 조절을 좀 하고 혈액순환을 좀 시키고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요즘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꽁치님과 같은 고통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꽁치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운동도 많이 하셔서 체중도 쭉 빼시고 해서 검진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신청하신 곡 정효빈의 어린 마음 꽃이 피었나 그리고 김나영의 사랑했던 날 베이지의 헤어지자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야 라는 것까지 세곡다 들려드릴게요.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베이지의 헤어지자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야 라는 곡까지 세곡 함께 했고요. 수현님께서 차분함의 아이콘 깎아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고기는 언제나 사랑이고 남이 싸준 밥은 더 사랑이죠. 수요일도 선선한 날씨 속에 하루 보내고 늦은 저녁 한술 뜨고 간식 세팅 후에 사연난 후다닥 다녀갑니다. 방송 감사히 듣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회식은 대부분이 꼬기지요. 그리고 내돈 들어가지 않고 남이 사준 또 꼬기는 더 맛있습니다. 저는 소고기보다는 삼겹살을 더 좋아해요. 물론 소고기도 잘 구우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전 이상하게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요. 약간 기름기 있는 거라서 더 좋은가 봐요. 삼겹살을 딱 구울 때 미나리를 싹 올려서 버섯과 함께 구워 먹으면 더더욱 더 맛있고요. 거기에 삼겹살을 조금 남겨서 바짝 굽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를 올립니다. 김치를 바짝 굽고 가위로 삼겹살과 김치를 잘게 다집니다. 거기에 밥을 딱 올려서 넓게 비벼서 피고 누룽지가 살짝 일게끔 만들어서 긁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살찌는 지름길이에요. 아, 침 나오네요. 원래 돼지고기 기름에 밥을 비벼 먹으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꿀맛입니다. 다음 회식 때는 진짜 삼겹살을 그렇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저녁 안 드신 분들 삼겹살 추천합니다. 신청하신 곡 아이콘의 그대 이름 더 보이지의 스프링 스노우 세븐틴의 If You Love Me 라는 곡세곡다 준비했습니다.

수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세븐틴의 If You Leave Me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어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키드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 여유로워서 그럴까요? 오늘 방송은 굉장히 좀 여유로운 방송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쫓기는 느낌보다는 여유로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예전에 참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이 곡을 직접 부른 가수들은 처음에 싫어했대요. 가사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계속 들으면 중독성이 있는데 직접 부르는 가수들이 남자 그룹이다 보니까 되게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샤이니의 링딩동이라는 곡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벌써 8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어때요? 비가 많이 오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혹시 분무기로 뿌리는 비 아시죠? 부슬부슬부슬 내리는 비. 이게 우산을 쓰기도 애매하고 우산을 안 쓰자니 젖을 것 같고 이런 비. 그래서 오늘은 아이 귀찮아 하면서 비를 맞고 다녔더니 머리가 하루 종일 축축하더라고요. 미세먼지도 많고 또그 환경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비를 맞으면 탈모가 온대요.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라도 맞지 마시고 꼭 우산 챙기세요. 분위기 살짝 바꿀까요? 약간 리듬감 있는 곡으로 한세곡 들려드립니다. 샤이니가 부릅니다. 링딩동.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 한우로소 방송국에서 빠빠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은 8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준비하고 계신 우리 키드님께서 등장하셨어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셔서 한 두세 곡 정도 여유있게 쭉 또 예쁜 사연과 함께 키드님께 신청곡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이수영이 부른 곡, 리메이크 곡이죠. 내가 라는 곡 준비했고 이문세가 부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함께 할게요.

사는 동안 함께 나눈 추억이 있잖아.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육체와 정신의 운동량이 적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에너지가 많아서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쓰거나 긴장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있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없을 때, 너무 과로해서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낮에 잠시 잠깐 10분 정도 눈 붙이는 것도 피로가 싹 풀려요. 뭐니뭐니 해도 잠이 보약이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삼시세끼 끼니끼니 조금씩이라도 잘 챙겨 드시고요. 물론 또 운동을 해서 또 체력을 키우는 것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잠 푹 주무시고 드시는 거 잘 드시고, 이렇게 비가 오고 눅눅한 요럴 때 감기 더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래요. 깎아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아마 1일날 월요일날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하신 우리 키드님과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깎아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말이 막 허가 꼬이죠? 너무 오랜만이라. 잘 지내셨죠?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까까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또 2시간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라의 TTL 그리고 SG워너비 옥주현의 한 여름날의 꿈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2026년 5월 27일입니다.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하여튼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시간만큼 빠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양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2주 만에 한 번씩 오기는 하는데, 사실 예전만큼은 제가 좀 방에도 참석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겉돈다? 지금 겉으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당분간은 계속 이런 게 유지가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들도 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꽃미남님 단어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드님. 아까 이 노래 못 들어서 재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제가 가끔 느끼는 거긴 한데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신청곡들을 보면서, 새로운 가수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CJ 같지 않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잘안 들어봤던 곡들을 참 많이 봐요. 팀 도곡 전국구 알파 드라이브 원의 저기 OMG 오마이갓인가요? 보이프렌드의 밤하늘을 수놓은 우리 목소리 이렇게 세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뭐 저도 처음 듣는 곡이라 어떤 곡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잘 좋은 곡 선곡해 주셨겠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꽃미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팀 도곡의 전국구, 그리고 알파 드라이브원의 OMG, 오마이갓, 그리고 보이프렌드의 밤하늘을 수놓은 우리 목소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아이고, 꽃미남님께서 또 꽃까지, 장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랑을. 아마 오늘도 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모쪼록 안전하게 항상 조심히 건강 챙기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스윗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훈남키드님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늦게까지 근무하고 저녁 먹고 숨만 쉬었더니 이 시간이네요. 내일도 연장 근무해야 할 텐데. 뭐 어찌 되겠죠? 늦은 시간 방송 힘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랜만이죠? 제 방송 자체가 거의 2주에 한 번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늦게까지 근무하면 좀 피곤할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범진의 그런 날, 자이언티의 그냥, 위위의 알잖아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수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범진의 그런 날, 자이언티티의 그냥, 그리고 위위의 알지 않아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항상 제가 뭐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 이렇게 눈에 익었던 그 곡들이 참

신청곡 게시판에 필사만님 다녀가주셨습니다. 키드님 오셨습니까? 아프신 건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주셨습니다. 제가 좀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요번에 조금 이렇게 아프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쉬었던 것도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차라리 어쩌면 이렇게 조금 더늘 미리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미리 이렇게 조금 아팠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서 조금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는 거지 나이 진짜 많이 먹고 그랬을 때 이렇게 됐으면 정말 앞이 깜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지금도 이렇게 아팠는데 그때 되면 좀더 체력도 더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모든 게좀 쇠약해지잖아요. 그때 되면 좀 진짜 많이 우울했을 것 같은 생각. 아무튼 좀 그래서 어쩌면 이번 계기로 좀 아마 내년에는 뭔가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요즘이었습니다. 다들 그런 터닝 포인트 같은 게좀 있잖아요. 저한테도 요번이 그런 계기가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천천히 준비를 해야죠. 리즈의 빙글빙글 소방차에 사랑하고 싶어 015B의 신인류의 사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참 듣기 어려운 곡들이에요, 그죠? 예전에 참 많이 좋아했던 곡들이고 함께 이렇게 따라 불렀던 곡들인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저런 노래를 듣기가 쉽지가 않죠. 하늘 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필사만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리즈의 빙글빙글,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015B의 신인류의 사랑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45분입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꽁치님께서 툴립 튤립과 함께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드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었는데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밥통 코드를 꼽고 보온으로 하고 그 안에 3분 카레도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야식 한 타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그렇지 온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있었는데 감기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긴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키드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지금쯤이면 다 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항상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올 여름이 많이 더울 거라고 하는데 여름 대비 잘 하시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온의 너를 좋아했던 그때 2MB의 얼마나 더 아파해야 이별이 끝이 날까? 참 제목이 길어요. 전건우, 이은혜의 된장찌개를 좋아해 이렇게 세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웅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가온의 너를 좋아했던 그때, 투앤비의 얼마나 더 아파해야 이별이 끝이 날까. 전건우, 이은혜, 된장찌개를 좋아해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무척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줄타기로 유명한 칼 웰란다는 줄 위에 서 있는 나야말로 진정한 나며 줄타기는 바로 나의 인생이다. 나머지는 모두 기다림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렇게 믿으면서 줄을 탔고 그래서 매번 성공했다. 1978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공연을 할 때 그는 줄을 타는 도중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사람들은 이를 매우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다. 나중에 웰랜다의 아내가 그 원인을 설명했다. 공연 3개월 전에 웰랜다는 자꾸만 자신이 없는 표정으로 아내에게 만일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내는 그가 줄타는데 온 신경을 쏟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는데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면 자신에게 말하라.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지시를 받아들이며 위기가 와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당신을 대신해 잘 처리해준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채워둬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네, 로이킴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안예슬의 놀아서 행복해져, 그리고 리디아의 여기서 기다릴게요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22분이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해주실 겁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흑장미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비가 또 오네요. 시원하긴 한데 너무 습해요. 그래도 더운 거보다는 잘 들어요 오빠 하시면서 유아정의 I am Firefly 그리고 요조의 유아의 그리고 유수연 일업소의 이사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제가 노래 나간 다음에 바로 원래는 마감을 치려고 했던 건데 참 눈치들이 빠른 건지 참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세곡다 들려드릴게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네, 흑장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세곡다 전해드렸고요. 일단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마감선 안으로 우리 스텝 아연님이 딱 들어오셔서 아연님 사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키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방송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어린이집 선생님 한 분을 만나 저녁으로 생삼겹살도 구워 맛있게 구워 먹고 롯데리아 가서 아이스크림까지 야무지게 먹은 건 안비밀이요. 다이소에 가서 필요한 것도 사서 왔어요. 집에 와서 분리수거하고 빨래도 돌리다 보니 이 시간이네요. 내일 출근을 위해 오늘은 어제보다 일찍 잠들려고 합니다. 오빠는 근무 잘하고 계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도 잘 챙겨 가시면서 일하세요. 그럼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 읽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그쵸? 제가 2주 만에 방송을 하는데 우리 아연님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뭐 오늘은 배 딴딴 하면 잠도 잘올것 같고 꿀잠 자겠는데요. 한로로의 안녕,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그리고 보라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이렇게 세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 한두 곡만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쵸? 지금 10시 38분이라서 네, 일단은 두곡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텝 아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한노로의 안녕, 그리고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두곡 함께 전해드렸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인가 언제 또비 온다고 하긴 한것 같은데, 아마 그런 비들이 좀 오면 이젠 진짜 여름으로 더 다가가겠죠. 올 여름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덥다고 하는데 준비들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요무지겐의 키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로서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요. 저녁 되니까 유독 더 많이 비 소식도 있더라고요. 밤에 새벽에 뭐 조금씩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가 오는 거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장마도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비는 와야 되겠고,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얄밉게 오는 것 같아요. 내릴 때 확 내리든가 하지. 왔다리 갔다리. 예,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키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잘 쉬다가 또 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요. 예, 저는 키드님의 뒤를 이어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톰은 올라갑니다.

예, 공지가 공지를 봤어요. 저희 한우로수가 16일 날이 6월 16일이 그거 개국 특별 방송인가를 한대요. 근데 이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특별 방송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사연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뭐 짧게 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6월 16일 날, 많으면은 17일까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나요? 신청나는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42레벨 6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저보다 더 많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60% 남았어요. 오호, 오호. 아야, 아싸.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축하해요. 온다와 태평이 부르는 사라진 시간 속에서 폭포의 영원 신현우의 그대 곁에 있었음을 이렇게 세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원이 아니라 공 하나를 영원이라고 한 거죠? 맞죠? 폭포의 영원까지

예, 오늘도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 했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죽순을 삶고 있습니다. 죽순이 얼마나 많기를 해. 지금 한 며칠 됐죠?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됐나? 일주일 넘었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죽순이 많아요? 삶을게? 이제 죽순 수확량이 좀 줄었습니다. 아마도 피크 수확량은 지나고 수확량이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저당 라떼가 다여서 허전한 심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따스고 행복하고 기쁜 심야 시간 보내세요. 기쁜 심야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알려주세요. 예,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조영의 노래죠. 김세정과 같이 부른 달빛이 피면, 그리고 노을에 웃을 수 있을까, 황채열의 사랑을 하다가,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준비해 놓고 있고요. 20일 정도 됐다고요? 와, 그러면 진짜 많이 수확을 하신 건데, 그걸 말리나요? 그러니까 삶아서 말리는 건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사리처럼 말려서 그 볶아 먹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말리기도 하는구나.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 잠시 뒤에 준비해 드릴게요. 러브 이즈 블루 페이지의 노래 함께 하고 우리 신청곡 들어볼까요?

데이식스가 데이식스도 이 노래를 불렀죠.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오늘은 이젤의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미의 어디에. 그리고 이영현이 부르는 사랑은 늘 눈물로만 끝난다.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란 문 활짝 열려 있어요. 누가 먼저 올리냐에 따라서 선착순 되겠죠? 1번으로 듣고 싶다.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1: 예, 지금 시간 11시 53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로스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죠.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 소연이 부르는 너뿐이야, 전유진이 부르는 나의 사랑 나의 운명,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제 시간은 1시까지인데 예, 오늘은 신청란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 선곡으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있으시면요 올려주세요.

있는 곡이네요. 타히비언의 배영하는 물고기. 우리 만두피 노예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이 노래 진짜 많이 예전에 올리셨는데 몇 번 올리셨는데 자주 듣다가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듣는 것 같죠? 그리고 마음속 이야기 메이크 윈이죠? 원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래를 못 찾았네요. 메이크 윈? 네, 마지막인 걸 알았었다면. 그리고 인도의 마음속 이야기, 이렇게 세 곡 준비해 드릴게요. 만두피 노예님께서 지금 집에 가시는 중이죠? 예. 예, 대리 타고 가는 중. PT 하나 옆구리 끼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예. 기사님도 두고 계시네요. 와. 예,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만두피 노예님, 이 적응이 안 되네요. 국수 공장장님이라고 얘기를 할래요. 만두피 노예님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국수 공장장님의 신청곡 오랜만에 타이비언의 배영하는 물고기,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익숙한 곡이라서 그런지 들으니까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는 노래 나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아, 나 이 노래 아는데 그러면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고, 아는 노래 나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행복하자 일님 다녀가셨어요. 오늘도 천국이 비어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어서 나오세요. 생각나는 천국 남겨요 하시면서, 예, 살포시 예쁘게 다녀가신 우리 행복하자 일님 반갑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자 울랄라 세션이 부르는 다리우입니다.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그리고 VOS의 매일매일이라는 노래 주셨어요. 고마워요. 갑자기 울린다고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났을 텐데 그래도 바로바로 올려주셨네요. 우리 행복하자 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예, 우리 행복하자 1님의 신청곡이었죠. VOS의 매일매일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철님의 신청곡은 제가 엔딩 때 준비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순서를 좀 바꿔서 꼬맹이 청이님의 신청곡을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난연히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꼬맹이 청이님 다녀가셨어요. 너드 커넥션의 노래죠. 좋은 밤, 좋은 꿈. 그리고 조지의 좋아해. 그리고 앙우의 노래죠. 소문의 낙원. 저 이걸로 벨소리 해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벨소리를 해놓고 전화를, 부재중 전화가 한세통 정도 와 있더라고요. 전화 소리를 못 들었더라고요. 벨소리가 작았나? 그 전에 안예은의 노래 달까지 가자로 해놨을 때는 거의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소문의 낙원을 해놓고는 못 받은 전화가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요즘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마트를 가도 그렇고 동네를 다녀도 그렇고 핸드폰을 이 집에다 두고 카드만 갖고 나갈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기도 하고, 그쵸. 댄스라서 우리 이따 마지막에 댄스 타임 한번 가져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까먹더라고요. 카드를 집어 놓고 핸드폰하고 같이 갖고 갈 수도 있는데, 페인도 등록돼 있어요. 근데 전화기를 두고 다니고 그냥 카드를 갖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꼬맹이 정희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할까요? 조지입니다. 좋아해.

이놈이 don't stop. I just want you. 좋은 사람, 너는 내게 첫사랑. 아, 제 시간 마지막 신청 사연 만나볼까요? 예, 어제 2등 하신, 예, 벌칙도 벌칙금도 안 내신 우리 철님, 예, 다리 하나 분질어 버리시는 벌칙을 내셨던, 그리고 어제 1등을 꼭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예, 그분이죠. 예, 맨날 뻥 치는 예, 벌금 내요. 예, 다리 참새다리 살려줄 테니까, 예, 벌금 내요. 벌금으로 퉁치자고요. 오늘은 선수들이 많아서 우리 철님, 오늘 꼴찌 당첨인가요? 예, 2NE1의 고베이, 그리고 IOI의

갑자기 두 곡 전해드릴게요. 어디 오늘의 선곡은 어떨까 들어볼까요? 예찰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찰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엔딩으로 잠시 뒤에 나올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날씨가 좀 비가 오락가락해서 저는 별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이 여우비라고 해야 되죠? 여우비, 이슬비 뭐 이런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햇빛이 쨍쨍 모래알 반짝인 것처럼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보자고요. 모레까지 아니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세요.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날씨 꼭 확인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호로스 자키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써니의 선수 입장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상실은 날 이기적인 놈 만드네. 내 작은 공허 채우겠다고 타인의 감정 갈취에 맘에 담고만 행해. 내게 아닌 쓸쓸함과 외로움을 맘과 입에 담아 내 얘기 같다며 공감을 해.

0: 잡으니까
1: 싫어. 저게 말이 되냐며 비웃던 전개와 뻔한 대사들이 내 맘에 콕콕 박히는 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운명 같은 일들 극히만에 속고 싶다는 게 내가 정신이 나간 낙함 정이입되는 나 눈가가 촉촉해지고 내 울 힘도 없는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볼 이유마저도 사라졌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생각 날 거야.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 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주로 중부와 호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한낮에는 강원과 영남 지역에도 비가 이어지다가 서서히 잦아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개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에 초속 15에서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더해질 텐데요.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높은 습도로 인해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보면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우리 스타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있는 녹색 원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비주에이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용 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도 여전히 집안에 할 일이 많아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몸은 개운하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이 그렇습니다. 하하하. 이수연 일업소의 이사, 유하정의 I am Firefly, 태국 영화 OST라는 나는 반딧불이래요. 윤성의 라이트 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부지런한 아침 보내고 계시네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몸은 참 가볍게 만들어주는데, 예, 얘기처럼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죠. 그래도 그렇게 하나씩 움직이면서 하루를 정리해가는 시간이 우리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안일 하면서 중간중간 꼭 쉬어가면서 여유 챙기면 좋겠어요. 목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시고 주말 가까워지는 하루인 만큼 조금 더 힘내어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207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존박의 Falling, 폴킴의 초록빛, 에디킴 윤종신의 괜찮아지겠지 정해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비가 아니어서 비 많이 안 맞고 죽수는 따왔어요. 피로 누적이고 허리뼈 등등 쑤시는 곳이 많아서 잠자리에 일어나고 눕기도 쉽지 않습니다. 잠을 적게 자는 패턴을 보름 이상 유지하니까 잠이 많이 줄었네요. 피로 누적으로 잠을 보충하려고 해도 일과가 있어서 오후에나 시간이 납니다. 오늘도 머리가 좀 쑤신 상태로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 입맛도 없네요. 저당 라떼 한 병 이상 마시고 밥 비벼 먹어서 에너지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방송 잘하시고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네요. 비 내리면서 비 내리는데 죽순 작업 하셨다니. 예, 하루 시작이 정말 빨랐겠어요. 얘기만 들어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죽순 작업한 지가 꽤 됐죠. 지금 한 2주 이상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리도 쑤시고 잠도 부족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크게 오기 마련이겠죠. 오늘은 가능하면 무리하지 말고 틈날 때 꼭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간단하게 챙겨 먹는 거 중요하니까 따뜻한 거 챙겨 드시면서 기운 보충 잘 하고요. 무엇보다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이 되면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니까 오늘 오후에는 잠깐이라도 편하게 몸 눕히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CIS테이 나윤권 멈칫하던 순간 청해 주셨어요. 터버님 안녕하세요. 요즘 아기가 소리내서 웃고 분유도 너무 잘 먹고 있어요. 5개월 조금 넘었는데 내일 영유아 검진 가려고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예, 아기 소리내서 웃기 시작하면 예, 웃음소리가 정말 천사죠. 분유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고 듣기만 해도 같이 기분 좋아지는 아침이네요. 벌써 5개월이 넘었군요. 내일 영유아 검진 잘 다녀오시고 아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얘기 꼭 듣고 오면 좋겠네요. 육아라는 게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체력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틈틈이 컨디션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도 조금 내리고 흐린 날씨지만 아기 웃음처럼 밝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엠믹스의 크레센도. IOI의 갑자기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부산의 날씨는 비는 오지 않고 흐리네요. 거리는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비가 와서 깨끗해진 거리처럼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도 싹 씻겨 내려가고 상쾌하고 깨끗한 하루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잘 쉬셨죠? 비 내린 뒤 거리 풍경이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였죠. 흐린 날씨라고 하셨는데 먼지 씻긴 거리 보면서 마음까지 조금 맑아지는 느낌 드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불순물도 씻겨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말이 오늘 아침에 참 와닿네요. 살다 보면 괜히 쌓이는 걱정이나 답답함들도 많은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말을 향해 가는 목요일이기도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고 흐린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맑고 상쾌한 하루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1: 생각은 했지만 될 거라고 혼란 내 꿈에도 밥이나 먹어야지 근데 뭐 먹지?

와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뉴진스 어텐션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버니. 며칠 습해서 힘들었는데 오후부터는 쨍쨍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날씨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보면 대단한 녀석이네요. 날씨는 밀당의 고수다.

방송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요 며칠 습한 공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괜히 축 처지는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오후부터 또 맑게 깬 하늘 볼 수 있다니 그 소식만으로 기분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사람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 것 같아요. 맑은 날에는 이유 없이 기분 좋아지고 흐린 날에는 괜히 감성 짙어지고요. 날씨는 밀당에 고수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며칠 눅눅하게 만들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파란 하늘 보여주려나 봅니다. 오늘은 오후 햇살처럼 기분도 환하게 풀리는 하루 되면 좋겠고요. 선곡들과 함께 잠시라도 시원한 바닷바람 같은 여유 느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